누군가는 성실함을, 도전을, 또 감사를 오늘의 테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주제도 다르죠. 여행이거나 성장과 배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과 관계, 자유와 모험을 인생의 중요한 주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어갈 테마는 무엇인가요?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17번 D장조 괴헬번호 334 가운데 3악장 미뉴엣을 네빌 마리너가 주연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테마.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서 그런지 테마 하면은 변주곡이 생각나요. 변주곡 칠 때 꼭 테마 그리고 뒤에 베리에이션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 테마라는 단어가 붙으면 뭔가 조금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축제나 놀이공원도 테마파크, 테마축제, 뭐 테마 카페도 있고요. 어떤 대상에 이렇게 주제를 정해준다는 건 그 안에 이야기를 불어넣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음악이든 책이든 영화든 테마는 참 중요하죠. 오늘 하루는 어떤 테마로 살아갈지 하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테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저의 테마는 회복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감사, 또 성실함, 어떤 분은 제 오늘의 테마는 남편입니다. 같이 장 보고 점심도 같이 먹고 차 마시며 보내는 것. 또 절제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조화, 앙상블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테마를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인 만큼 기분 좋은 주제로 오늘 하루 정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이 아름다운 선율은 프란츠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콩솔라시온 가운데 3번 디플렛 장조였습니다. 선우예관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어요. 아, 이 곡을 제가 옆에 계신 더구 PD님과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는 선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좀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에게 위안을 줄까요? 리스트. 참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아까 전에 아당 엿장수님이 국민대 빵집이 성북구에서 맛집이라시면서 국민대에서 근무를 하시는군요. 학교에 계시는 건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올려주신 거 보고서 쓱 짐작은 했었는데 제가 아주 자주 그 앞을 지나갑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서. 그리고 빵집은 제가 안 가봤지만 국민대 직원 식당 가서 밥을 먹어본 적 있어요. 거기 국민대 학생들 마스터 클래스 하는 데 가서 먹었는데 아주 뷰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직원 식당도 좋더라고요.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군요. 커피 얻어 마시러 저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테너 김민석이 부른 오페라 아리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로 드리고 있는 Phantom Four Tenors 가운데 한 명이죠. Phantom Singer 시즌 3 출연 이후에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테너인데요. 안미리카레 폰키엘리의 오페라 라지오콘다 가운데 Cielo e Mar 하늘과 바다 곡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주인공 엔초가 부르는 대표적인 로맨틱 아리아인데요. 비밀리에 도망치기로 약속한 연인 라우라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밤하늘과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테너 김민석이 노래하고요. 권민석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폰켈리의 오페라 라지오콘다 가운데 시엘로의 말, 하늘과 바다, 테너 김민석의 노래, 그리고 권민석이 주연은 코리아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아까 공연이 있는 테너 김민석,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테너인데요. 참 목소리도 좋고 매력적인 보컬입니다. 아까 전에 작은성님이 저의 남은 생의 테마는 평화와 절제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와 이거는 오늘 하루의 테마도 아니고 남은 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화 그리고 절제의 마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네요. 누구에게나 테마로 삼아줘야 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와 절제의 마음. 저는 사실 매해 선택과 집중을 매해 첫날 생각하거든요. 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하지만 이놈의 호기심과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저는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테마로 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버스에 내리는 문이 닫히고 막 출발할 때 벨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내려야 하는데 못 내렸으니 죄송하지만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버스가 멈칫합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싸움이 날 텐데. 기사가 볼멘 소리를 합니다. 미리미리 벨을 눌렀어야죠. 문은 열렸습니다. 어르신도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하며 내리셨습니다. 아, 저도 힘들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도 막히고 다시 2차선에 끼어드는 것도 힘들어요. 미리미리 좀 부탁드려요. 이미 어르신은 내렸는데 들을 사람은 정작 없는데 기사는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의미인지 한마디 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중학생들이 우르르 탑니다. 버스기사의 마음이 지금 꽤 불편한 건 전혀 모를 것입니다. 얘들아 빨리 타렴. 아저씨 기분 별로야. 너희들이 다 타기도 전에 문이 닫힐까봐 아줌마 마음이 불안해. 불안함이 전해졌는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인지 마지막에 타는 한 친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어머나 이쁜 녀석.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기에 기사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다 보이지 않아도 눈썹이 분명 올라갔습니다. 두 정거장 지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에게 인사합니다. 이번에도 분명 눈썹은 올라가 있습니다. 안녕하냐는 인사가 그렇게 다정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세 정거장을 더 갑니다. 승객이 모두 타고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기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청년이 뛰어옵니다. 아, 제발 빨리요. 다리에 모터를 달아요. 어서 어서. 기사도 분명 그 청년을 보았을 겁니다. 기분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으니 그냥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할 말

어렵죠. 바쁜 출근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겁니다. 허겁지겁 버스를 탄 청년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대박! 오늘 승객들 진짜 약속했나 봅니다. 기사의 얼굴에 이제 여유가 보입니다. 평택대학교 정거장에서 한 승객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사에게 저도 마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내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문을 여는 것, 특히 버려졌다는 경계심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대단한 것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냐는 다정한 인사가 시작입니다.

헤르만 네케가 작곡한 치코스의 우편마차 한스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지은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24년차 사회복지사 이혜주의 책 몇 번을 처음 만나도 좋은 사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당엿장수님이 글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글 잘 쓰는 사람은 역시 따로 있나 보다고. 그리고 심리묘사가 참 재밌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읽다가 웃을 뻔했어요. 아 제발 빨리요. 다리에 모터를 달아요. 어서 어서. 참 인사라는 게 신기하죠. 말은 짧은데 그 마음은 생각보다 길게 남아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이 몇 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의 표정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또 하루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아까 전에 눈썹이 올라갔다고 표현하셨는데 분명히 그 기사님도 그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타는 승객을 맞이하면 그 눈썹과 함께 마음의 기분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저도 엘리베이터나 뭐 택시, 식당에서 꼭 먼저 인사

잘 건네려고 하는 편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쨌든 몇 층을 올라가면서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안녕하세요. 조금 가라앉을 땐 눈인사나 목인사 까딱 정도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받아주는 분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인사하는 제 마음도 함께 밝아지더라고요. 특히 뭐 택시 타거나 이럴 때는 꼭 인사를 합니다. 오늘 조금 어색하더라도 먼저 다정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오늘 테마를 인사 혹은 다정으로 정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4A 엘레지 C단조 미샤 마이스크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블포레이 엘레지 C단조 보내드렸습니다. 미셸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엘레지는 비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에 많이 쓰이죠. 문학에서도 쓰이고요. 이 기본적으로 슬픔, 뭐 애도,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아까 전에 3665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정원님 제가 지금 마을버스 1126번 도깨비시장 가는 버스 안에 앉아있는데요. 어떤 장애인분이 타시는데 그분이 자리에 천천히 앉을 때까지 기사님께서 느긋하게 출발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네요. 참 감사한 분이에요. 저도 탈 때 인사했지만 내릴 때도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려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참 이런 분 보면은 정말 나한테 베푼 친절이 아닌데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으시네요. 내릴 때 수고하세요도 좋지만 받으신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감사하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전곡 감상에서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3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좀 강렬한 리듬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면 오늘 3번은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춤곡 특유의 리듬감은 살아있지만 어딘가 노래하듯이 흐르는 그런 선율이 참 인상적인데요. 격정적인 에너지보다는 여유와 서정성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곡입니다. 브람스는 헝가리 집시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그 안에 또 자신만의 낭만적인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냈어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춤을 추는 흥겸과 함께 또 따뜻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위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브람스 헝가리 무곡. 오늘은 3번 F장조 들었습니다. 참 사랑스럽고 귀여운 곡이네요. 아,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위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거의 항상 헝가리 무곡 들었다 하면 5번, 한 90%는 5번을 듣고 한 1번을 한 1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곡 들으니까 숨어 있었던 이런 곡도 듣게 되잖아요. 이 3번도 종종 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비틀즈의 옐로우 서브마린, 노란 잠수함을 벨린필 12첼리스트가 연주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진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시죠.

비틀즈의 노란 잠수함 옐로우 서브마린 곡을 베를린 필의 열두 첼리스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하기 하면
1: 하하이.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58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오늘은 피아노 레슨 받는 날이에요. 가을의 전설 OST The Ludlows 예쁘게 완성해가고 있어요. 제가 들어도 좀 괜찮은 듯해요. 오늘 기분 좋게 느끼면서 연습하고 쌤한테 칭찬받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성실하게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군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가을의 전설 OST The Ludlows 너무 곡 예쁘죠. 피아노로 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 한번 같이 들으면서 오늘 일부 마무리 해볼까요? 영화 가을의 전설 OST 가운데 Ludlows 보내드립니다. 일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팔로 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허림시 윤학준 곡 마중을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어제 오늘 왜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실까요? 마중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신청하신 곡이 나와도 좋지만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듣고 싶었던 곡이 이렇게 나와서 통하는 텔레파시를 느낄 때도 좋지 않나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

0: 푸드 제이전 수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관자이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써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다잉 영의 OST 테마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영화 음악 너무 많이 침범하네요. 우리 강희 씨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착한 강희 씨는 아마 괜찮아요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다잉 영 같은 경우는 또 아니지만 클래식 음악하고는 또 공동 경비 구역이 많이 있어요. 영화 음악과. 자, 이어지는 거군요. 클래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조 가운데 론도 함께 듣죠. 장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그리고 클라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입니다.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조 가운데 론도 보내드렸습니다. 장피에르 랑파르 플루트, 클라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이 랑파르의 플루트 소리가 아름다운 새소리 같기도 하고요. 연주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시엘로님도 오늘 날씨처럼 맑고 경쾌한 곡 들으면서 버스 안에서 거리 풍경 바라본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4946번님이요. 6월 13일 그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에서 하는 재연주 꼭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공연을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티켓이 한정적이어서 드릴 수 있는 티켓은 만약에 당첨이 안 되시면요. 이 공연이 저도 몰랐는데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더 많은 분들이 클래식 음악 즐기실 수 있도록 티켓을 굉장히 착한 가격에 2만 원인가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 장소도 아름답고 주말에 산책 삼아 오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당첨 안 되시면은 그냥 산책 삼아 보러 오세요. 아, 홍보는 아닙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이경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이경숙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죠. 출근하면 제일 먼저 레인보우를 켭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무겁지 않은 선곡 덕분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좋아하게 됐죠. 정원님의 따뜻한 말과 귀에 익숙한 음악들은 아침을 차분히 열게 해주는 신호탄입니다. 제가 처음 클래식을 접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태교로 클래식을 듣던 그 시절, 방문 판매자의 유혹에 넘어가 클래식 CD를 전집으로 샀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클래식이지만 태교를 위해 또한 거금을 주고 샀으니 안 들을 수 없었죠. 지루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한 여러 곡들 중에 기분이 좋아지고 들을수록 또 듣고 싶은 곡이 있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그 중에서도 봄이었죠. 그렇게 클래식에 입문한 뒤 비발디를 들으며 자란 아들은 가정을 꾸려 아빠가 됐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과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클래식을 막 좋아했던 분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클래식 음악을 만나고 그리고 빠지게 되셨겠죠. 어떤 분은 태교 음악으로 또 어떤 분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처음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이경수님께는 비발디의 사계가 바로 그런 곡이었던 것 같네요. 중간에 나왔던 방문 판매라는 말이 굉장히 정겨웠어요. 그 시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방문 판매로 세계 문학 명작 백선, 뭐 백과사전 전집, 저희 집도 그렇게 해서 산 명작. 아,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기억도 나고요. 사전들, 뭐 클래식 음악, 카세트 테이프 전집 이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아들이 아빠가 되었다니까 이 음악도 사람처럼 이렇게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300년이 넘은 클래식 음악인데 그 비발디의 사계 또 작은 또 세월을 함께 보냈어요. 그 또 뭐 몇십 년도 함께 보내고 음악이 이렇게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경숙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볼까요?

음악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초대장을 받아 남편과 가게 됐죠. 지루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했는데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연주자의 바이올린 선율에 전율이 왔죠. 마음을 휘몰아치는 격정과 조용한 음률의 조화, 그리고 평안함은 현장에서 듣는 음악이 왜 좋은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클래식은 명사의 제목이 아니라 들어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날 음악회에서 들은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제 머릿속에 꽉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클래식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됐답니다.

펠릭스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퍼스 64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쇼나타 빠르고 매우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휴 울프까지 위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아, 힐러리안의 연주 참 좋네요.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또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연주. 아, 이 곡은 뭐 너무 좋죠. 전악장이 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용돈 모아서 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선생님이 밤베르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함께 연주한 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루크 바이올린 협주곡 노란 딱지 붙은 성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용돈 모아서 사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곡을 이렇게 처음 들어 어떤 곡을 처음 들은 그 버전의 연주가 약간 교과서처럼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곡마다 그 처음 들었던 특히 그 첫 듣고 그 연주자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경우에는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은 저는 김영욱 선생님의 연주가 약간 교과서처럼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음반으로 듣는 음악 물론 좋지만 처음 음악회에 갔을 때 느끼는 그 전율은 참 특별하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또 공연장에서 들으셨으니 이 좋은 곡을 얼마나 이 곡에 빠지셨을까요. 이경숙님 부부에게도 그날의 공연이 참 새로운 문을 열어준 셈이네요. 우리 아직까지 공연장에서 음악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쯤 잘 선택하셔서 나를 클래식 음악에 푹 빠지게 할 공연 잘 선택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수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궁금한데요.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정통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들려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가 좋습니다.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유재하님의 곡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을 때 마음에 커다란 울림이 있었죠. 좋아하는 가사를 읊조리며 풍성한 소리를 꽉 채워 듣게 되니 빈 것 같은 제 마음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관계의 폭도 좁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좋은 음악을 통해 메마른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제 곁을 지켜주고 위로를 주는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활기차게 해주는 선물이랍니다.

0: 유재하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이무지치라는 그룹이 2006년 한국 이탈리아 수교 1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했었어요. 이무지치 한국을 가슴에 담다 이런 제목으로 앨범을 냈었는데 그때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등 우리나라의 클래식 같은 우리나라의 가요들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야, 이렇게 방문 판매 태교 음악으로 시작된 인연이 공연장 문을 두드림으로 이어지고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나는 이야기까지 오늘 앨범 읽으면서 음악은 결국 누군가의 삶 곁에 오래 머무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 한마디처럼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설렘이 되면서 말이죠. 앞으로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사연 채택되신 이경숙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 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0: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5: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8: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9: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8: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조르바 댄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들루의 부즈키 연주고요.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띕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2시간 너무 빨리 갔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그림이죠. 콜롬비아 출신의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 보테로의 세계에서는 발레리나도 투우사도 모나리자도 심지어 과일이나 강아지까지 모두가 풍만해집니다. 그의 삶은 보테로라는 다큐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왜 그렇게 모든 걸 뚱뚱하게 그리냐는 질문에 보테로는 말하죠. 나는 뚱뚱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풍성함과 관능미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메마르고 척박하니까요. 풍만한 화풍을 통해 메마른 세상에 여유와 행복을 전하고 싶었던 보테로. 그러게요. 보테로의 그림을 보면 어쩐지 마음도 따라서 몽글몽글 둥그러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저도 메마른 세상에 온기를 더하고 싶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 함께해요.

0: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영화 송 포 유 중에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페르난도 보테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명화 속 주인공들을 특유의 통통한 모습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유명하죠. 네, 이름을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그림 아시죠? 이렇게 통통한 여자가 통통한 그림들 있잖아요. 덩글덩글 풍만한 모습의 모나리자. 정말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잖아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게요. 우리도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마음의 평수도 넓게 한 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분이가 좋아지네요. 각태원님. 네, 비는 내리지 않는데 왜 비가 내리는 것만 같은 날씨죠? 네. 6651님, 그런가요? 네, 뭔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구름도 먹구름이 살살 있고 구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네요. 배달하면 목이 말라 레모네이드 마실까 커피 마실까 고민하다가 커피를 골랐는데 왜 두고 온 레모네이드가 먹고 싶어지죠? 사람 마음이란. 네, 세상에 단 한 가지 후회 없는 선택은 최영은밖에 없나 봐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요. 오, 마무리가 기가 막히시는데요. 오, 요 선택에 후회가 없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저 강디도 메마르지 않게 풍성하게 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문자 메시지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4: 참.

두 곡 들으셨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7522님도 음악 너무 좋네요. 마치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름 느낌 물씬 나는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어느 여름날 앞서 들은 곡은 영화 장면이 싹 스치고 지나가셨었나요? 영화 오만과 편견의 새 평화로운 오프닝을 여는 아름다운 곡이었죠. 던 이었습니다. 네. 네. 아, 문자가 좋은 게 너무 많이 와서 날씨가 일단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날씨가 정말 하늘하고 날씨가 환상의 궁합이라.

라고. 네. 삼집 아기님은 남편과 갑자기 벼랑간 급 번개, 네, 준비 없이 강화 가시는 길이라고 일단 수제버거집 내비에 입력하고 가신다고. 네,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깜짝 이벤트 있어요. 영화 최후의 만찬 예매권. 어? 지난주에 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해진 수량이 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 아쉬움을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두 매씩 더 드리려고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역과 부활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영화이고요. 고증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또 예수님은 주변의 인물들을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그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담아내서 나라면 어땠을까 돌아보기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 아쉬우셨던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말머리 최후 또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또 오늘 민원이 들어왔네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어저께 했었는데 다시 올려달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제 보이는 라디오는 레인보우로만 방송 송출했어서 네, 업로드는 되지 않고요. 당분간 라디오는 내부 사정상 레인보우 앱에서만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때 레인보우 앱으로 함께해 주세요. 5877님, 쉬엄쉬엄 한강 3종 도전 중이시군요. 여러분, 쉬엄쉬엄 아세요? 저 이거 신청해 보고 싶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철인 3종처럼 수영 자전거 달리기. 맞나요? 5877님?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막 되게 잘하지 않아도 된대요. 자전거는 따릉이 정도? 네, 수영도 살살 그냥 완주가 목적이라고 하던데. 오, 도전 중에 문자 주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도전 중에 문자 주신 거면 뭐 엄청 쉬엄쉬엄 하고 계신가 본데요. 네, 초코미님. 비 오느라 날씨가 정말 좋아요. 기분 업 되네요. 여러분 문자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네. 창밖의 풍경도 참 좋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백야 중에서 라이오넬 리치, Say You, Say Me, Summer Lovers 중에서 시카고, Hard to Say I'm Sorry.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8: 여러분 기분 나쁘셨던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은근히 킹받네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데 사랑, 그죠? 네. 아, 제가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을 두 번, 많게는 네 번 반복한대요.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면서. 네, 같이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외로우니까요. 네. 0116님, 운동 중인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강디랑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요. 여기는 광주 광역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디 보자. 와, 오, 하늘 너무 시원하고, 와,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예매권 드립니다. 보니의 새 친구로 태블릿, 스마트 태블릿이 등장했죠. 전에 없던 위기를 마주한 장난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미술 영재에서 화가이자 작가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전희수 작가의 따뜻한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 전시.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초대권도 드립니다. 장소는 고향 어울누림 미술, 고향 어울누림 미술관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작품 고르셔서 토희 혹은 전희수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은 생방 기간 동안 문자로만 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영화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영화가 좋다, 퀴즈가 좋다.

오, 개봉 2주가 지났는데도 영화 군체의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네요. 14일 만에 관객 400만을 넘었습니다. 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배우. 11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전지현 배우가 있죠. 전지현 배우는 까칠하면서

오늘도 마음 따뜻한 생명공학자 권세정으로 보냈는데요. 좀비들을 이끄는 미치광이 과학자와 팽팽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건 물론이고요. 몸살이지 않는 액션도 다 되는 만능 캐릭터를 멋지게 소화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전지현 배우 영화에서 늘 존재감을 빛냈죠. 전국의 엽기 신드롬을 불러온 영화 엽기적인 그녀, 도둑 애니콜로 천만 관객을 홀린 도둑들, 먹먹한 감동을 전한 독립군 저격수 안호균으로 분한 암살 등등.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한국 영화 속 유명한 대사를 몇 개 소개해 볼 텐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전지현 배우의 대사입니다. 전지현 배우가 말한 대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어떤 영화인가 누구인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라면 먹을래요? 2번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3번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누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게 전지현님의 대사일까요? 1번 라면 먹을래요. 2번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3번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이 가운데 전지현 배우의 명대사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20분 뽑아서 선물과 커피 쿠폰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네, 들으신 곡은 영화 10월의 중에서 김현철 Must Say Goodbye,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엽기적인 그녀 신승훈 I Believe 였습니다. 추억여행 하셨을까요? 아니 게시판에 왜 이렇게 하이힐 얘기가 많지? 하이힐이 힘들다는 얘기, 또 여자들 하이힐 신고 뛰면은 힘들다는 얘기, 강희 씨도 보스를 지켜라 해서 하이힐 신고 뛰는 장면 고생했다는 얘기. 그래서 하이힐 얘기가 왜 이렇게 많지? 했더니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 님이 하이힐 그 차태현 님하고 바꿔 신는 그런 씬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 오늘의 정답. 3번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이게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씨의 대사였죠. 네. 참고로 2번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정우성 배우 대사인데 살짝 헷갈리시라고 여성 버전으로 해봤습니다. 1번은 설명이 필요 없죠. 봄날은 간다 이영애 배우 대사였네요. 그런데 오늘 오답 중에 어떤 부분이 사과씨 님이 라면 딱 먹고 갈래? 네. 아, 퀴즈를 맞춰주신 건 아니지만, 네. 라면 딱 먹고 갈래?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 너무 귀엽네요. 이랬다면, 네. 그런 아픔도 없었을 텐데, 유지트님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냥 재밌게 놀다 왔을 것 같은. 네. 여튼,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소개해 볼까요? 복기니 님. 견우야 미안이야 벌써 세월이 견우도 직녀도 시집장가 갔는데 저는 아직 솔로여유 하셨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부키니님 하이파이브 짝짝. 네. 1716님 3번 강희님 저 오랫동안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말 반복 이제 늙어가는 중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0527님 견우야 미안해 강디 미안해 내일은 토요일이라 가족여행 때문에 강디 목소리 들으러 못 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5536님 정답 3번 남편과 연애했을 때 봤던 영화 전지현님이 너무 예뻤던 영화였죠.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전 어저께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봤거든요. 어저께 그게 전지현님 그 리즈 시절로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머리 묶으면서 한쪽 눈 살짝 감으면서 약간 담배를 물고 있었나?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그 영화에서 나온 거였더라고요. 와, 젖살이 통통한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아름다우시고. 0625님 정답 3번 강희님 대사에 웃음뽀 터지고 낯간지러웠어요. 귀여우십니다 하셨어요. 물음표가 한 7개 정도 있는데 아 낯간지러우셨습니까? 네. 갑자기 낯간지럽네요. 네.

0: 3125님, 3번 엽기적인 영화 엽기적인 그녀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전지현 배우가 두 아이의 엄마지만 지금도 그때와 변함없이 여전히 상큼해요. 우리에겐 보배죠. 우리에겐 보배인 여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진짜 두 마리 토끼가 뭐예요? 세 마리 토끼. 네. 삶과 연기, 스펙, 또 몸매까지. 전지현님 루틴 보셨죠? 약간 완벽주의신가? 아무튼 존경스럽습니다. 참고해주신 분들 너무 참여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취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뭐가 너무 많네요. 최후의 만찬 예매권 받으실 분들에게는 영화사에서 개별 문자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예매권도 영화사에서 드릴 겁니다. 당부 말씀도 더하자면 최후의 만찬 상영관이 많지 않아서요. 되도록 오늘 받자마자 예매하시고 이번 주말에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이요.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봉충화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2번 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7: 공기가 자르네.

0: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나비엔.
2: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3: 어머나, 끝날 시간이네요. 한 시간 여러분하고 알차게 보냈네요. 끝곡입니다. 덩크슛 중에서 에드시런 쉐이프 오브 유입니다. 저는 내일에서 기다릴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0: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날은 걸음이 통통 가벼운데 어떤 날은 세워라 내워라 끌려가듯이 무겁게 걸을 때 있어요. 그날의 날씨, 몸 상태, 기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등등 따지고 보면 속도와 느낌이 차이나는 이유는 많지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걷거나 친한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다 보면 도착하는 순간 벌써? 라는 생각이 들죠. 어느새 금요일 낮 시간까지 와 있는 걸 보니 이번 주도 즐겁게 잘 걸어왔다 하게 됩니다. 남은 오후도 같이 좋은 음악 들으면서 저랑 또 이렇게 나누면서 가보시죠. 부지런히 발걸음 통통 가볍게.

0: 아유, 좋은 날 들으셨어요. 3625님이 엄마가 운동하겠다고 저랑 약속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1: 그렇죠.
0: 같이 집 근처 한강 나왔어요. 가야 돼요. 엄마 같이 해야 돼. 맞아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함께하니까 좋다고 하시네요. 엄마 시원한 거 사드려야겠어요.
1: 저희가 커피 두잔 드리도록 할게요.
0: 여주님은 버스에서 내리니 가게에서 언니 목소리 들려요. 옥수수 사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야르! 수영 씨 사랑해요. 여러분 야르 알아요? 야르? 응? 야르 알아요? 모르죠? 요즘 애들이 많이 쓰고 버렸을걸 지금쯤? 좀 오래됐는데. 아, 또 우리 작가님이 나 이거 모를까봐 요즘에 오이에 아싸 신난다 뭐 이런 감탄사로 쓰는 거 야르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여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 생각하시면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피처링 인순이의 친구여, 조용필 피처링 버벌진트의 헬로우. 9397님, 저는 오늘 40년지기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 뭐예요? 파티하며 불금을 제대로 불살라버릴 겁니다. 고딩 때도 안 해봤던 걸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는 아줌마들이 한다니 너무 재밌겠죠? 지금 너무 설레서 누가 저한테 때려도 웃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근데 아마 마음은 고딩 때, 나 정말 잠안 자고 밤새 수다 떨 거야 할 텐데, 막상 이제 우리 나이 들어서 그래갖고 그랬잖아. 옆에서 야, 너 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꿈나라로 가신다. 영원한 날다람쥐, 회원가입 시도하느라 고생하다가 딸내미 도움받아 드디어 당당하게 10만의 찐팬이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만 들으며 신나게 걸어요. 오늘도 다이어트 잘해볼게요. 예, 진짜로요. 예, 커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진짜 찐팬 돼주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9990님이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1405님이 신청하신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서여서님이 신청하신 이승철 2년 박기영 마지막 사랑. 초이준마님, 수영씨가 너무 안 불러주는 것 같아서 닉네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원래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몰라가지고. 저는 똑같아졌나요? 드디어 이번 주에 작업 중이던 엘베 개통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1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한 나 자신 칭찬합니다. 다리 근육도 좋아진 것 같고 얻은 것도 있네요. 이참에 운동삼아 계속 계단으로 다닐까 생각만 하실걸요? 그 계단 운동 한번 제가 한동안 완전 엄청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108층. 108계단이 아니라 108층. 너무 좋은데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걸 일주일에 한 3회 정도가 적당한 것 같거든요. 아니면 좀 층수를 낮추든가? 근데 저는 둘 다 안 된 거예요. 그 하고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에 찬 목욕을 딱 했을 때 그냥 뇌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피부가 진짜 맑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나가지 말아라 하면 이미 나가서, 왜냐면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30분 거 잠깐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했다가 어지럼증이 오고 해갖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0707님이 신청하신 볼빨간 사춘기 처음부터 너와 나 조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11: 정성엽 님이 신청해 주신 자우림 25, 21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DOD, 프라이데이 나이트, DJ DOC, 부기 나이트, 듀크, 파티 투나이트. 아, 그냥 옛날에는 밤에 어찌나 그렇게.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도 밤에 놀고 있을 텐데, 밤에 내가 얼씬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구나. 그렇지. 젊은이들이요. 밤에 놀수 있을 때 건전하고 안전하게 많이 놀아두어라. 곧 몸이 허락지 않으니. 젊음은, 예, 밤에 그냥. 와, 음악이 오늘 달려보자는 거죠? 그냥 뭐, 2883님. 이 시간대에 늘 달리고 있어요, 저희가. 예. 7595님, 성공 모두? 회사 조퇴하고 집 가는 길인데 너무 신나서 볼륨 키우고 미친 듯이 따라 불러요. 조퇴 왜 했어? 힘들어서 한거 아니야? 근데 힘났으면 다시 회사 가야지. 진검다리님, 점심 먹고 안마기에 앉아있으니 너무 당연히 졸리지요. 그럼 안마기에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1: 노래가 좋아서 눈 비비며 감상 중. 아, 나이 시간 멈췄으면 좋겠어요.
0: 그런 능력이 우리가 그거 하는 능력 있는 게 저기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그어 앉아가지고 요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래 도르마무 이거 해가지고 아우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해볼까? 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할 거야 하루 종일 에, 돌렸다 말았다 갔다 말았다. 또,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돌렸다 말았다 갔다 말았다. 그러면 발전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죠. 신청곡으로 달디단 밤냥갱 비비의 노래. 밤냥갱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거고 우리 바위나리님처럼 도경수의 팝콘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최지혜님의 신청곡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경일 내 삶의 반 들으셨어요. 준아, 윤희, 환희님이 남편 아침 출근시키는데 그냥 보내기 뭔가 아쉬워서 남편한테 나그 노래 불러줘. 황정민이 영화에서 부른 You are my sunshine. 남편이 어이없이 웃더니 불러줘. 어머머. 뽀뽀했나 뽀뽀했다. 입을 삼남매나 키웠는데도 그냥 사랑이 넘치셔서 그냥 어? 넷째가 생기겠어. 어? 아유, 정말 세상에나 마상에나 준아, 윤희, 환희 다음에 누구로? 누구로 할까? 몽이 엄마님, 냉털에서 도시락 싸들고 간만에 동네 호수공원 났어요. 엄마랑 호수 보며 수영 씨 목소리 들으며 점심 먹는데 완전 행복. 근데 진짜 여기서 더 더워지면은 밖에서 이렇게 뭐 먹고 앉아있고 불가능수. 지금도 좀 덥지만 그래도 막못 견딜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는 아니잖아요.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겨 놓읍시다. 페퍼톤스 공원 여행 세연 나연맘님 10cm 그라데이션.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0: 간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해암환 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여기가 뉴욕입니까?
15: 이곳이 파리입니까?
1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8: 경동 나비엔.
1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0: 오늘 끝곡 5565님이 신청하신 박정현 생활의 발견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

0: 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 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화장을 영어로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풀어서 보면 무언가를 만들어서 위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위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메이크업, 화장이죠. 하지만 미천한 존재인 저 한동준을 올려줄 수 있는 건 바로 갈매기 떼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음악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0: 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Modern Girl, 쉬나이스턴의 눈에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바니걸님이 중랑갈맹이 출석합니다. 끼룩끼룩 여기는 안 더워, 오늘은 안 더워서 살 것 같아요. 첫 곡부터 선곡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아 시원하죠. 예, 오늘 아침에는 약간 이불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깜둥맘님이 TV를 안 보고 라디오로만 생활한 지 일주일 정도 돼가는데 정말 좋으네요. 귀로는 좋은 음악 듣고 눈으로는 산뜻한 날씨 감상 중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아, 하늘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오늘. 하늘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손주 바보님이 항상 생방으로 갈매기 때의 기분을 업시켜 주시는 동준님 정년 없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정년은 없습니다. 정년 없는 건 맞습니다만은 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되는 될지는 절대 모르는 거죠. 오버 더 레인보우님은 오늘도 출발 날씨가 화창하고 라이딩하기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조금 추웠고요. 오늘 낮에도 좀 뭐라 그럴까 그 평소보다 좀 하여튼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바람도 좀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의 참여를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아 6839번으로 역시 또 자주 오는 질문 왜 갈매기 때냐고 물어본다고 남편이 그러셨어요. 네. 저희 시그널 음악이 A Flock of Seagulls, 갈매기 떼들의 음악이에요. A Space Age Love Song이라고요. 그 Flock of Seagulls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갈매기 떼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Hey Mr. DJ 2S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Shop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4: 쏴 숭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The Cars의 Hello Again, The Police의 Di-Doo-Doo-Doo, Di-Da-Da-Da, Dire Straits, Sultans of Sw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홍차 곤듀님이 저는 얇은 담요 둘둘 말고 집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어요. 바람이 시원해서 이젠 강아지도 안고 같이 구르려고요. 아이, 그 눈앞에 그려지잖아요. 그 그림이. 호레노츠님이 마크 노플러 죽인다 진짜. 앵간한 리프는 다 카피해봤지만 저 기타는 흉내를 못 내겠음. 그래서. 아 이거는 저 피크, 저 핑거 피크라고요. 손가락마다 피크를 다 끼고 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피크로 그냥 주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9054번으로도 야, 언제 들어도 명연주 명곡이네요. 금요일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노래들이 방송이 되니까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신청곡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로라 피지의 라 메르 그리고 나탈리 콜의 Let There Be Love.

저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꽤 유복한 편이라서 저는 유치원도 다녔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담임 선생님은 저를 포함해서 학생 6명을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입학 성적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공부는 먼 나라 일이었고 시험 시간에도 딴짓만 골라서 하던 불량 학생이었죠. 고3 때 체력장을 보는 날 저는 버스 안에서 수험표를 안 가지고 온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을 못 보는 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수험표를 가지고 택시를 이용해서 다시 체력시험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집에 아버지가 계셔서 택시비 좀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택시비를 주냐고 하시면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저는 몇 번이나 졸라댔지만 결국 택시비를 받지 못했고 저는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체력시험장으로 갔죠. 그랬더니 체력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대학에 낙방했고 재수하다가 허리디스크까지 파열돼서 앞으로는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서 최연소로 승진도 했습니다. IMF 때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해서 생활은 꽤 여유로워졌는데요. 그때쯤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거짓말을 하셨다는 걸.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못 주셨다는 걸요. 흔히 인생을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어려웠을 때 기회가 왔고 도약의 발판도 됐습니다. 저에게는 가난이 자산이었고 아버지의 거짓말이 도움이었으며 몸이 안 좋았던 건 마중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손녀까지 선물 받아서 제 자식을 키울 때와는 또 다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면서 혼자 말합니다. 아버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폴랭카의 파파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에서 황호상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가난이 자산이었고 아버지의 거짓말이 도움이었으며 몸이 안 좋았던 건 마중물이었다라는 말. 너무 예, 진리의 말입니다. 서완님이 옛날에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귀했을까요? 에휴, 그랬는데.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6755번으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4272번으로 사연 뒤에 흐르는 포렌카의 파파는 언제나 그리움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또 고생 끝님이 그리움. 저도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명월님이 국제시장 남편은 보면서 마지막에 엄청 울었어요. 저도 울었지만 남편의 눈물은 가장들만 느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오이쯔끼님이 사연자분 글 멋졌습니다. 마지막에도 센스있게 국제시장 황정민 배우 대사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행님이 아버지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립네요. 그러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아버지 나이 드시고 또 저도 나이 들고 그러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뭐 이 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항상 그 현실적인 부족함, 현실적인 결핍은 절대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결핍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풍요로움으로 갈 수가 있고요. 풍요로움으로 못 가도 그거는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만약에 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작점이 아닙니다. 황호상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If Not For You, 카펜터즈의 Beechwood 456, 아, 456가 없네. 4, 5, 7, 8, 9.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5: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숨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단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인 타임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Tears for Fears의 Shout였습니다. 저는 이분들 노래 들을 때마다 아 진짜 실력파인데 왜 활동을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 잘은 모르겠지만 Tears for Fears. 음악 진짜 잘하거든요. 사운드 좋고요.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그 노래도 와 진짜 연주도 끝내주고요. 곡도 잘 썼고. 네. 그렇습니다. 에델바이스님이 9710번 파주가는 버스에서 동준님 목소리 나와요. 저는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가게에서 늘 CBS 고정해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음악 맛집이라고 늘 얘기해요. 예,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9710번 버스 광화문에서 파주 가는 거죠? 예. 꽤 긴 거리인데, 예. CBS FM 늘 틀어놓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예. 성란님은 지금 며칠 나이를 잊은 채 너무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허리 등짝 찌릿찌릿 난리가 아니네요.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이 나이를 말해주네요. 그래도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퇴근 시간을 향해 열심히 달려봅니다.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많이 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늘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신청곡들 보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기.

바카라의 그라나다, 이어서 군베이댄스 밴드 엘도라도, 징기스칸의 하츠, 할레파모, 오마르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590번으로 강릉 안목바다에서 핸드폰 찾아드렸는데 감사하다고 커피를 주시네요. 두 잔 주셔서 저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한 잔 나눔하러 가는 중에 FM팝스 고정하고 드라이브 중입니다 하셨어요. 네. 북한산 그녀님이, 아니 저 듣기 하면서 걷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동준님 덕분에 매일 막춤을 추게 되네요. 아니 뭐 춤이야 막추는 거죠. 춤을 잘 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재미없어요. 셋딸 아빠님이, 중학교 시절 디스코 인기 있었네요. 물론 지금도 음악이 좋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음악이 없었으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늘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 때 음악 듣고 있으면은, 물론 그 힘든 일이 뭐 사라지진 않고 그 걱정도 뭐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느긋해지면서 좀 여유가 생겨요. 음악은.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함께 부르는 Way Back Into Love, 메릴 스트립, 피어스 브로스는 콜린 포스트가 함께 부르는 Our Last Summer, 블루카페님의 신청곡입니다.

짐 크로치의 노래 I Got a Name에 이어서 폴 사이먼의 코다크롬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가제트님이 짐 크로스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러셨어요. 1001번으로 6월도 첫 주가 지나가네요.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네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어요. 6월에는 병원 검사가 있는 달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몸이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 건강이 최고네요. 오셨습니다. 그럼요. 건강이 최고죠. 늘 건강이 다른 건 뭐 다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건강해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죠. 1444번으로 오전에 청소일 마치고 시원한 물냉면 한 사발 들이키고 간식으로 햄버거에 콜라 한 잔 해치우고 배 두드리며 호수공원 왔어요. 열심히 한 바퀴 걸으려고요. 그러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걸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냉면에 햄버거에 참 근데 이게 입맛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던 거. 그러니까 돈이 없다기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먹었던 것들 있죠. 근데 햄버거, 통닭, 치킨이 아니라 통닭입니다. 통닭. 그 저 전기구이 있죠. 뭐 여유 있게 먹을 수가 없죠. 한 1년에 한 두어 번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어렸을 때 못 먹었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먹었던 그런 음식들. 뭐 떡볶이도 마찬가지고요. 치킨 아니 통닭

피자 뭐 이런 거 있죠. 몸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참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지금도 여전히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좋다님도 수박 한 입 베어 물고 FM 팝스 들으니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수박 하나 입에 물고 저 시원한 음악 듣고 있으면은 최고죠.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모린 맥거번의 노래가 제목이 항상 헷갈려요.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이번 앨범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씨,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본조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자주 보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I'll be there for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혹시 아십니까? 바로 매일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산책을 하든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든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가볍게 움직이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태산 같던 걱정도 조금은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결국 나를 아끼는 일은 내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작은 틈을 매일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0: 푸른 하늘이라기보다 파랗고 하얀 아주 예쁜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 뭔 일이래요? 산에 올라왔는데 하늘도 너무 예쁘고 에어컨 바람이 불어와요. 6903번으로 주셨고요. 김명희 씨는 나를 숨쉬게 하는 것들은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살랑이는 바람,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요 속으로.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도 예쁘고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도 불고 아주 좋은 날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1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려요 하셨습니다. 날이 좋으니까 뭐 어떤 노래든 다 좋게 들립니다. 뭐 흐린 날도 그렇고요. 오춘화 씨, 신나게 라이딩 중이에요. 바람이 달리는 나를 시기하듯 너무 힘들게 해요. 바람이 뒤에서 나를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 하다 보면 순풍을 만날 때 너무 좋죠. 뒤에서 쑥쑥 밀어주면. 맞바람 불면 페달을 밟아도 이게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람이 좀 있는데 운동한다 생각하고 달리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합니다. 아, 선정되신 한 분께는 디저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최혜진 씨가 초록잎 위로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쁘다고 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금요일 오후. 그래서 그런가요? 이현숙 씨, 이경미 씨, 9779, 9024, 9095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송창식 푸르른 날.

새들처럼 변진섭 씨의 노래였어요. 이미진 씨 8887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친소 130번째 만남까지 이뤄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131번째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연아 씨가요. 햇볕은 쨍쨍인데 바람은 시원해요. 오늘 이렇게 바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제 오늘 바람이 좀 불었고 지금도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이저리그 바람의 손자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정우 선수. 와, 한 게임에 뭐 요즘 나오면 4안타, 3안타는 기본. 보면서 짜릿했던 바람 얘기하니까 우리 바람의 손자가

떠올랐습니다. 으아, 저도 그렇게 좀 치고 싶다. 정말 못 쳐요 요즘. 레드애플 바람아 불어라.

곡성 장미축제 다녀왔는데 장미향이 바람결에 날아온 듯 내 주위가 향긋하다고 장보경 씨가 주신 사연입니다. 이야, 내 주위가 장미향에 쫙 둘러싸여 있다. 오, 이거 참 좋은데요. 박강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노래도 잘 어울리네요. 02391415번으로 신청하시기도 했어요. 곽회숙 씨, 우리 손주 초등학교 3학년인 지호 어린이 동물 TV에 나와서 동영상 찍고 있었어요. 설명도 잘하고 TV에 나오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 지호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칭찬. 야, TV에 나와서 말도 잘하고 그 굉장히 떨리거든요. 지호가 아주 똑똑하게 얘기 잘했나 봐요. 우와. 어린이 동물 TV 뭐 이런 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이거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8059번 오늘 아내 대신 집안일 하고 있습니다. 빨래 돌리고요. 청소기 밀고 옷 다리고 아직 분리수거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나오는 노래가 노동요가 되어주네요. 아이 좋죠. 좋죠. 설거지를 먼저 하실래요? 분리수거를 먼저 하실래요? 저 같으면 설거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한 번에 다 끝내보는 게 더 나을 듯한데요. 8059님. 자, 움직이시죠. 제가 노래 바로 들려드립니다. 아, 그리고 다 마치시고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황은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박상민 해바라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0: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0: 우리가 우미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정수라 환희 8367-7334번으로 정수라 씨 노래 정해주셨네요. 문서영 씨가 신청하신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두 곡이었어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년 동안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가입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김봉순 씨가 사연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네.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817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요. 김재성 씨, 안혜경 씨가 함께 부른 영상이었습니다. 박명렬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박효인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미경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5년생 금호여고를 졸업한 김미경입니다. 199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반에서 만나 짝꿍이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신승훈 씨를 좋아해서 함께 신승훈 씨 노래를 들으며 열광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미경이의 언니가 살고 있는 경남 진주로 함께 여행을 갔는데요. 미경이의 형부께서 처제와 친구가 놀러왔다고 정말 극진히 대접해 주었어요. 택시로 아름다운 벚꽃 구경도 시켜주시고 맛있는 회도 사주셨던 그날. 지금도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경아, 늘 나를 배려해 주던 네 따뜻한 마음을 나는 지금도 기억해. 혹시 듣고 있으면 꼭 연락 주겠니?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 야, 박효인 씨, 김미경 씨 두 분이 그 우정을 나누던 그 해 가장 많이 TV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노래가 아닐까 싶네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1975년생 금모여고를 졸업하신 김미경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박효인 씨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1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087번으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매실청 담으려고 마트에서 매실청

청이 생각 안 나고 저는 그 주가 생각. 자, 오늘 바람 얘기 참 많이 하네요.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김성윤 씨, 노영신 씨, 그리고 973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조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6871-970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를 위한 음악 방송인가요? 운전하면서 계속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0516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네. 0516님을 위한 방송이죠. 항상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죠. 그게 어느 날은 정말 와,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계속 나오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에요. 자, 운전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9303번 오늘 한진포구 다녀왔어요. 이 부산이잖아요. 부산. 당진이에요? 당진에도 있군요. 저는 부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소라가 한창이라고 하셨어요. 가격도 싸서 한 바구니 사와서 삶아서 초장 찍어 먹으니까 아주 달큰하니 맛있네요. 소라의 초장. 이야, 이거 아주 끝내주네요. 이신영 씨. 저 침 삼켰어요. 산책길 따라 퇴근하는 아내 마중갑니다. 딸기 씻고요. 비스켓 조금 가방에 넣어서 메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아요. 아내는 나훈아님의 사랑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셨네요. 야, 아내를 마중하러 가는 길. 좀 귀찮지만 딸기도 이렇게 직접 씻고요. 비스켓 좀 챙기고. 야, 이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거기에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나훈아 씨의 사랑 띄워드릴게요.

혜진 씨가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김종찬 씨의 산다는 것은 김명옥 씨 646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보이십니까? 김승미 씨가 마음 먹고 옷 정리를 하다 보니 깔끔하고 기분도 좋아요. 지금 가요 속으로 들으며 차 한잔 합니다. 다 해놓으시고 여유 있게 드시는 차 한잔. 아, 최고죠. 거기에 신청하신 노래까지 흘러나오면 더 좋을 듯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이상우 씨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까 해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임재범 비상, 7803번, 장은숙 씨의 사랑 0270번. 그리고요, 오늘 베스트 신청곡에 당첨되신 분은 8178번이에요. 정경화 씨의 나에게로 초대 신청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매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5484번으로요, 남편 최상향 씨 며칠 전부터 같이 듣고 계시다고요. 메모까지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김범룡 바람 바람 바람. 5114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오늘 바람 이야기 많은데요, 저도 퇴근길에 이 바람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고 나를 먼저 챙겨야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챙겨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건 선행할 때 느끼는 헬퍼스 하이 때문인데 선행을 많이 할수록 엄청난 만족감과 황홀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타적인 행동은 행복을 느끼는 신경망을 촘촘하게 연결해 남을 도움은 도울수록

큰 행복을 느끼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데요. 식사는 했는지 또 건강은 괜찮은지 기분은 어떤지 늘 누군가를 향한 마음 챙김 스위치를 켜두도록 하자고요. 그거는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말이죠.

0: 징기스칸의 노래 We Love You.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표현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유기적인 연결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말이 느낌이 아니라 우리 뇌의 상호작용 때문이었다니 역시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부터 챙기고 이타심이 적정선을 넘으면 그러면은 또 안 되겠죠. 이따금 소소한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쏴!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오늘 날씨가 아주 참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햇빛도 화창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냥 날씨만 즐겨도 행복해지는 감사한 날들입니다. 9548님, 마이클 부블의 노래 It's a Beautiful Day, 아니타 브라이언트의 My Little Corner of the World.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3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 있습니다. 오늘이 생일이시라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노래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에 들어가 있는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노래 듣고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팝송 퀴즈 오늘의 문제, 노래 제목에 들어가 있는 공통 단어 알아맞히는 문제입니다.

0: 자, 팝송 퀴즈 노래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노래 제목에 들어있는 공통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저녁 스케치 날씨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씨가 다시 좋아진 모습인데요. 이 시각 이후로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 주말인 내일도 막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현충일에도 야외 활동에 지장 없는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지역은 이 모레 현충일에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한낮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덥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져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6도의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28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강릉과 부산이 26도, 대전 28도, 청주와 광주, 대구는 모두 29도가 예상되고 자외선 또한 강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한동안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참고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좋음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아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Britney Spears Baby One More Time은 임경신님 정하셨고요. 후바스탱크 The Reason 박일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아파트 잔디 정원을 지나다 보면 종종 음악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90은 훌쩍 넘어 보이시는 어르신이 종종 산책을 나오시는데 그때마다 듣고 계시는 음악 소리였습니다. 주로 클래식과 영화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데 그 취향이 제 취향하고 너무 비슷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엿듣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람도 좋고 해서 옆 벤치에 앉아 귀동냥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어르신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귀가 어두우신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듣게 됐죠. 어르신의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병원 치료를 받느라고 통화를 못하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괜찮은지를 물으시고 아들은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 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치료 잘 받아. 네, 걱정 마세요.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르신과 아들의 통화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내 과거 모습에서 흔히 있었던 모습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짧은 단답형에 감정이 배제돼 있었지만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역시 짧고 퉁명스러운 듯한 말투였지만 분명한 건 걱정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아버지와의 생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별반 다른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내 마음을 느끼셨을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으니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알고 계셨겠지. 이런 생각들이 잠시 뒤섞이면서 회한의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속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게 아니고 마음을 그대로

말로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서로 한숨과 걱정을 좀 덜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지금에서야 깨닫는 것이 무척 아쉬울 뿐입니다.

삶의 길목에서 유광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90 넘은 어르신의 아드님도 연세가 많을 텐데

부모님의 자식 걱정은 100살이 넘어도 늘 아기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네요. 9720님, 남자들은 말 표현이 좀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6970님, 연로하셔도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 하시죠. 걱정을 덜어드리고 안심시켜드리려면 좀 더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임정수님, 그렇죠. 또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은 또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시니까 그래요. 따뜻한 말을 많이 해드려야 되죠. 사연 주신 유광상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노래 My Love였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0: 팟캐스트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1: 웸의 노래 Everything She Wants. 이 곡은 3857님 정하신 곡입니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미스 라스탁단의 후아위 곡은 김상호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내일은 제 큰동생 칠순 생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축하해 주러 갑니다. 갑자기 울컥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네요. 큰아들이라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3672님 날씨가 좋은 날, 해남에서 온 동생 아들이 쉬는 날 양평 그림 정원 카페 다녀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데크에서 이제 크게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소고기 구워 먹어요. 홍천에서 9212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팝송 퀴즈는 노래 제목에 들어있는 공통 단어 알아맞히는 문제. 들려드린 곡은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보니엠의 Daddy Cool, 할리스의 노래 Long Cool Woman in a Black Dress. 그래서 공통 단어는 cool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답자 중 10분을 추첨해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

0: 들어오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ERP.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오전에는 봉담에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안성으로 운전만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힘드네요. 그래도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비욘디 상쾌님, 크리스테버그의 나타샤 댄스, 그리고 올리비아 투생, 에덴에저 매직 월드는 이현숙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 근사한 남자분이 쉬는 날이라 드라이브 중입니다. 4044님.

사랑하는 막내 동생 태경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셨어요. 서울향기님 같이 축하드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인 퀴즈 타임이 있고요. 식자재 배송일 하며 듣고 있습니다. 9363님 마이클 잭슨 잼.

주제로 사용을 했는데요. 두 손이 묶여 어찌할 방책이 없다는 뜻으로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를 비유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 고대 전쟁에서 병사나 장수가 포로로 잡혀 손발이 묶이는 것은 항복이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후한시대 관료들이 국가적 위기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강력한 비판의 표현

진초아의 노래 One Summer Night은 4612님 정하셨고요. 에밀루 해리스, 돈 윌리엄스, If I Needed You는 김영호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손발이 묶여 어찌할 방책이 없다는 뜻으로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를 비유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엄마 이사 도와드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신랑이랑 저 둘 다 정년 퇴직하고 이제 제2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앞날이 늘 향기롭고 화려한 장밋빛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1302님 에디드 피아프의 노래 장밋빛 인생 정하셨고요.

앞에 들으신 조식으로 반의 노래 You are still you는 9025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두 손이 묶여 어찌할 방책이 없다는 뜻으로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를 비유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가 대형마트 갔다가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어찌나 욕을 먹었는지 긴급 출동이 오기는 했는데 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죠. 엄청 난감하셨겠네, 그죠? 라니아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어떤 경우라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9949님 퇴근길에 전철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6113님 0711님 즐거운 날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배달맨으로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배달하는데 음악 들으며 하니 힘들지가 않네요. 62살인데 하셨습니다. 6747님 도서관의 쌤들과 듣고 싶습니다 하신 평화님. 장 프랑스 모레스 모나코.

기다린다는 말인 줄 알았다. 가장 절망적일 때 떠오른 얼굴, 그 기다림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었다. 기다릴 수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줄 알았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그대 곁에 있는데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살았다. 그대도 세월을 살아가는 한 방황자인 걸 내 슬픔 속에서 알았다. 스스로와 부딪히는 삶의 무게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한 줄도 모른 채 나는 그대를 무지개로 그려두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하고 떠나갈 수 있음을 이제야 알았다. 나로 인한 그대의 고통들이 아프다. 더 이상 깨어질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별이란 말 뒤에 감추었던 고통과 삶의 무게를 세월이 지난 지금은 조금은 이해합니다. 붙잡아 두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던 날들. 때로는 아픈 마음을 안고 돌아서는 게 가장 깊은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0: ERP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올드팝은 배미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9: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요즘에 가슴에 많은 울림을 줍니다 하시면서 이 필레님 정하신 곡 셜린의 노래 I've never been to me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배미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집집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빨래 접는 방법이죠. 직사각형 수건 하나도 누구는 말아서 접고 누구는 각맞춰 접는데 하물며 마음 접는 방법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금방 잊고 지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0년, 20년 지나도 접을 수 없는 마음 하나쯤 또 있잖아요. 짜고 맵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물만 밥처럼 싱거워지기 마련인데 아직도 접지 못한 마음이 있고 또 끊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오늘도 음악에 기대 보실래요? 2시간 함께 할게요.

0: 이용,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이었습니다. 그 살림의 고수라는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은 꼭 있는 게 수건 접는 법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여름철 하루에도 몇 개씩 쓰는 수건도 이렇게 접는 방법이 다양한데 하물며 사람 마음이야 어떨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이 마음을 접는 건 수건 접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어떤 마음이든 아직 접지 못한 마음, 아직 잡지 못한 마음이 있는 분들, 주말을 앞둔 금요일만큼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는 두 시간이면 진짜 좋겠습니다. 휴가 중인 DJ 김현주 씨를 대신해서 집 지키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고요. 자, 오늘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마음대로 듣고 싶다면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90, 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예, 그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송실사이버대에서 쏙! 실력자! 나의 꿈을 쏙!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관절 연구.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7575번님과 함께 저 하늘의 구름 따라 이광조가 불렀고요. 은방울꽃님과 함께 구름 들꽃 돌 연인 해바라기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내 마음대로 다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5270번님은 캠핑카 사서 전국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들. 또 부인 부는 순간 바로 포기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항상 괴리가 크네요. 예, 현실에서는 어려워서 꿈이라도 상상이라도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본 거 아니겠어요? 9854번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상사에게 뼈 있는 말 딱 두 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음에 쌓이는 마음 한 번씩 비워내곤 하죠. 근데 진짜 궁금해요. 이 두 마디가

볼까? 무슨 얘기일까? 진짜 궁금합니다. 6747번님, 음식 배달맨인데요. 나이 62세, 활동하기 좋지만 또 전국을 다니면서 산과 강을 즐기고도 싶습니다. 자전거로 배달하시나요?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나요?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소소한 행복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사한 저녁이에요. 2AM 죽어도 못 보내 신청하신 곡 연애 시절 떠올리면서 함께 들을까요?

하늘바람님의 신청곡 거북이가 부른 빙고, 이미 오는 소리 7769번님의 신청곡 가인민서가 불렀는데요. 이 곡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현주님이 오는 소리라고 그러네요. 예, 이미 오는 소리. 0264번님 사랑 안해 백지영이 불렀습니다. 즐거운 상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양구땡님이 나이가 먹어서 좋은 건요, 모두가 내 마음대로네요. 그래요. 누구 눈치 보는 거 부질없는 거예요. 그죠? 신청하신 것 같이 들을까요? 모란동백 조용남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홍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광고 전에요. 별처럼 님께서 은평구 진관천으로 댕댕이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 살짝 오싹한 게 가을 느낌 납니다. 산책하며 듣는 행복한 동행 참 맛있어요. 갈비처럼. 정은지 하늘바라기 들었고요. 종이배님, 뚱이님과 함께 슬픈 계절에 만나요. 백영규가 불렀습니다. 4210번님 신청하신 초연은 김현숙이 불렀어요. 1부 끝곡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네 김건모의 목소리로 준비했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산책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우리들의 이야기 윤형주의 목소리로 작은 거인님의 신청곡 들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가족들이 빨리 퇴근하길 바라면서도 밥은 먹고 왔으면 하는 마음. 날씨가 좋아서 내일은 어디라도 가볼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아유 집 나가면 고생이지 싶어서 포기하는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모순된 상황들 생각하다가 예 느닷없이 OX 퀴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 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10분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다른 10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텐데요. 문제는 자기 모순, 사회적 모순 이런 모순이라는 단어는 칼과 방패를 뜻한다. 문제 잘 들으세요. 모순은 칼과 방패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보내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

0: 큐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좀 더 거울 보고 나를 들여다봐라. 뭐 그래서 이렇게 외모가 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느닷없는 OX 퀴즈. 모순에서 모순. 이 칼과 방패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계속해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 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정답 받고 있습니다. 7982번님의 신청곡 돌멩이네요. 맛있다 밴드가 부릅니다.

개월님이 신청하신 이진관 인생은 묘한성, 로테아님 신청하신 곡 이정선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3956번님과 함께 산호라면, 김장훈, 이승환, 이소라, 윤도현, 리아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늘 느닷없는 OX 퀴즈, 무수는 칼과 방패를 뜻한다. 정답은 X입니다. X. 창과 방패죠. 창모, 방패순. 그래서 모순. 단어 하나를 제가 바꿨거든요. 칼과 방패라고. 앞뒤가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뜻하는 말인데요. 한문 시간에 배웠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국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판 거예요. 또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해서 유래가 됐죠. 모순. 저희가 커피 당첨된 분들께는 이미 쿠폰을 보내드렸고요. 화장품이 당첨된 분께는 성전 우주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준비한 느닷없는 퀴즈. 모순을 이겨내는 주말이길 바라면서 퀴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백미현, 그리고 차미리님, 2358번님이 신청하신 내일이 찾아와도 서울 패밀리가 부릅니다.

0: 전영로 계심 371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차미린님 2358번님과 함께 서울 패밀리 내일이 찾아와도였어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고 푸짐한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관절.

0: 온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여행이 필요한 이유는 매일 머물던 곳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과 함께한 9일, 저에겐 또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대가 되고 간직하고픈 여행이요. 사진 정리하듯이 저는 한 분 한 분의 이름 간직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을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승철이라는 가수를 얘기를 했더니 김정훈 PD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 곡을 선곡해 주었어요. 딱이죠. 네. 저는 여러분께 안녕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요. 내일 김현주 DJ는 여러분 안녕 하고 밝게 돌아와서 인사를 할 겁니다. 매일매일이 건강하고 또 매일매일이 충만하고 매일매일이 오늘 날씨와 같이 밝은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정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오랜만에 온 음악 FM이 낯설지 않도록 함께해 주셔서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한.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0: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플러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나무들을 보면 화려한 꽃도 많지 않고 단풍도 없는데 뭔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만 보면 작은 열매들이 올망졸망 달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6월이라는 시간이 그런가 봐요. 봄꽃이 지고 나면 잠깐 주목받지 못하는 계절 같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여름의 근면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시간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히 뭘 잃었다는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가만 보면 우리 안에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근면함이 조용히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토란처럼 단단하고 꽉 찬 한 주 보내셨나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5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박정현의 늘 푸른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아주 덥지도 않지만 그래도 덥기는 덥고요. 아주 습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꿉꿉한 것 같은 한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뭔가 덜 진행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인 시간이 바로 6월이 아닌가 합니다. 애매한 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6월에 근면함이 있는 덕분에 7월의 풍성함도 존재하는 거겠죠. 우리도 성실하게 이번 한 주를 달려왔으니까 지금부터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0: 생산총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선물, 단체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총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신승훈 오랜 이별 뒤에 네,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허디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이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닌 금요일 이 시간이라 하면 믿으시겠나요? 저는 분주하게 보내고 맞이하는 이 시간이 마냥 소중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9597님. 그렇죠. 금요일 저녁.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막상 쉬는 날보다 쉼을 기대하는 시간. 소풍 전날 같은 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6276번으로는 가을 같은 여름밤입니다. 저희 동네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얼마나 됐는지도 모를 만큼 크고 넓어서 여름이면 그 그늘 아래 어르신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근데 오늘 환경의 날에 그 나무 앞을 지나다가 문득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무를 지켜줘야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평소 텀블러를 사용하는 제가 오늘 하루만큼은 그 느티나무한테 조금 덜 미안한 하루였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느티나무,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를 보면 정말로 그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도 있었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는 아까 8887번으로 정해주신 곡이네요. 오락실입니다. 후.

밤의 여행자. 오늘 밤은 지도에서도 한참을 찾아 나오는 섬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에서도 100길로 30km를 더 가야 닿는 섬. 고등어와 고구마, 출렁다리가 있기로도 익히 알려진 곳입니다. 이 섬의 이름은 육지도예요.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이름인데 여기에는 여러 설이 전해지지만 한자로는 알고자 한다 라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육지도에 가기 위해서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아침 첫 배에 오릅니다. 한 시간 정도 바다를 달리면 짭조름한 바람이 먼저 맞이해주죠. 비릿하다고 해야 할지 싱싱하다고 해야 할지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바다의 냄새가 이곳이 섬이라는 걸 온몸으로 알려줍니다. 육지도는 고등어의 섬이에요. 활고등어를 회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선착장 근처를 지나다 보면 어디선가 고등어구이 냄새도 솔솔 흘러나오죠. 갓 구운 고등어 한 점에 된장찌개 한 술이면 여행의 첫 끼로 이미 충분합니다. 배를 채웠으니 이제는 해안 산책로를 좀 걸어야겠어요. 이곳엔 섬을 둘러싸고 있는 비렁길이라는 산책로가 있거든요.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출렁다리가 나타납니다. 모두 세 개.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발 아래 바다를 내려다보는 아찔함이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뉘엿뉘엿 해가 기울 무렵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길. 이런 순간에는 왜 자꾸만 바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걸까요? 동글동글 몽돌이 깔린 덕동 해수욕장에 잠시 앉아보기도 합니다. 까만 돌멩이들이 달그락달그락 파도에 쓸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오늘 하루가 조용히 정리되는 기분도 듭니다. 육지도는 이상하게 한 번 왔다 가면 또 생각나는 곳이에요. 대기봉 전망대에서 한려 해상의 섬들을 바라보면 힘들어도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한 하루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섬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섬이죠. 욕지도에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잔나비였어요. 외딴 섬 로맨틱.

최고곡이었습니다. G.O.D. 네가 있어야 할 곳, 베이비복스의 킬러. 그리고 1549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조피디 친구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9: 서울사이.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1: 사이버대학교.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0416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요. 디오 도경수의 팝콘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고

0: 때문에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482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였습니다. 준님, 자라섬 캠핑장에서 열심히 고기 굽고 있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밤하늘에 별도 반짝이고 참 좋은 밤입니다. 조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석예찬입니다. 네.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시원한 날이어서 캠핑하기에 딱 알맞는 그런 날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더워도 추워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조카분과 사이가 아주 가까우신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현대 큐밍.
10: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2: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3: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1591번으로 정해주셨던 박화엽이 어떤가요? 이기찬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태희 같은 베개. 오라 독장님, 두 베개가 하나 되는 날 그날을 그린다는 태희 씨를 말리고 싶습니다. 한 베개를 베고 자면 아침에 무기 굳어 힘들 텐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752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음악이 좋으니까 딸이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음 때문에 건성건성 대답하니 휙 자기 방으로 가버리네요. 같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음 속으로님, 꽤 오래전에 산 하얀 면 블라우스가 살짝 해져서 티 안 나게 정성껏 한땀한땀 바느질하며 꿈음 듣고 있습니다. 낡은 이 옷이 왜 이리 소중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유독 애착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옷이 있죠. 입을 때마다 좋아서 입기는 하는데 자꾸 입어서 낡아지면 어떡하지, 빨리 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죠. 9221님,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캠핑 가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야근하고 이제 집에 왔지만 부랴부랴 남은 자리 있는 캠핑장을 찾아 급 여행을 떠납니다. 서둘러 챙기다 보니 뭐 빼먹은 건 없는지 걱정이지만 꿈음 들으며 잘 가볼게요. 이 노래는 파이플라이 님이 정해주셨어요. 피아노 오렌지 향기 속으로.

세 곡이었습니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태연의 사랑해요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어디 목소리 너무 그리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에서 지내며 듣지는 못해도 늘 한국 시간 10시면 꿈몸이 그리웠습니다. 빵유리님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들어오신 건가요? 아직 해외에 계신 건가요? 잊지 않고 이렇게 한 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리웠어요. 그리고 4299번으로는 금요일 밤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선선한 여름밤에 바람이 자꾸 붙들었을까요? 오이지를 담갔다며 챙겨주시는 학생의 할머니 덕분에 저는 또 오이지 무침을 해서 지인들과 나눠 먹으려고 배달 갔다가 아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다가 길어졌습니다. 아파트 한 바퀴가 두 바퀴가 되고 두 바퀴가 또 세 바퀴가 되었네요. 그래도 오늘 밤은 금요일 밤이라 또 바람이 시원해서 수다가 즐거운 밤이었는데 꿈은 지각했네요.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2: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최유리의 음성이에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 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0: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데프 레퍼드의 노래와 연주로 Stand By Me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6월의 첫 주말을 시작하는 밤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현충일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고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배우 니콜 키드먼, 이완 맥그리거가 함께 노래한 Come What May, 영화 물랑 루즈 OST에서 들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 Westlife My Love는 주드 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데 내일 위생 등급제 검사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집에 오니까 벌써 시간이 늦었네요. 그래도 늦은 밤 좋은 음악으로 힐링하고 잡니다 하셨어요.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의 심정 아니실까 싶어요. 무사히 통과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9754번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생일이지만 아기 분유값이라도 벌어보고자 퇴근 후 아기가 자면 배달하면서 항상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특별한 생일 되셨으면 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청하신 곡도 축하곡으로 전해드리죠. 존 케이, 패러슈트 함께 할게요. 이 곡 듣고요. 1923번님은 저는 언제쯤 언니가 주시는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청하신 곡 마룬5 슈가와 함께 전해드리죠. 존 케이, 패러슈트, 마룬5 슈가 이어집니다.

긴 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아기들이 요새 매일 싸우고 오줌 싸고 다녀서 매일매일 이불 빨래를 하고 있어요. 유유. 노동요로 옥상 달빛 수고해서 오늘도 틀어주세요. 꼬맹이님 청하셔서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말 동안에는 귀여운 고양이들과 행복한 시간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너스의 담요 피크닉까지 이어서 전해드렸네요. 7738번님, 두 딸을 키우면서 투잡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새벽 1시까지 야간 아르바이트 중에도 듣고요. 퇴근길에도 차 안에서 늘 원경 씨 목소리를 듣고 퇴근을 한답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문자 보내봅니다. 항상 좋은 목소리로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기척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듣고 계셨군요. 거기에 계셨군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제가 알아요. 7738번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커피 한잔 전할게요. 제니 천사님 청하신 곡이에요. 스트레이의 달 듣고요. 화사의 스타 이어집니다.

트레이의 달, 화사의 스타였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이야이야오님, 저는 음식 배달하는 라이더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커피숍에 음료 픽업을 갔더니 매장의 알바생이 음료 한 잔을 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주문하신 고객님이 더운 날씨에 감사하다면서 기사님 앞으로 아이스티 한 잔을 더 주문해 주셨다면서요. 울컥하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 속에 시원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직접 얼굴 뵐 수 없어서 인사는 못 드렸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아, 제 마음이 다 푸근해지네요. 시원한 음료도 음료지만 그 마음에 더 힘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질 텐데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밤을 밤하늘 바라보며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전 시간에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세요. 고다르크님, 미국 조지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한국의 깊은 밤과 함께하고 있어요. 늘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즐겨 듣는 최신 팝 한 곡 신청합니다. 그레이시 아브람스의 Hit the Wall 청하셨어요. 저도 그레이시 아브람스 참 좋아하는데 이거 같이 들어보고요. 역시 아리아나 그란데의 새 노래입니다. Hey, did I made you love me? 듣고요. 라니의 I don't wanna love you anymore 까지 세 곡 함께 할게요.

그리시 에브람스의 Hit the Wall,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라니의 I Don't Wanna Love You Anymore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RH Factor의 Common Freestyle 1부 마지막 곡입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티비 원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263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3개월 아기 키우는 늦깎이 맘인데요. 요즘 좀 사는 게 지루해서요. 작은 변화를 주려고 주방을 발랄한 색으로 산뜻하게 바꾸려고

0: 라고 합니다. 밝고 경쾌한 노래 신청해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도 이런 기분으로 밝고 경쾌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영화 시스터 액트 OST 많이들 기억하시죠? I Will Follow Him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로린 힐의 노래로 Feeling Good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선곡이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행복한 밤입니다. 6990번으로 보내셨어요. 행복한 불면의 밤 2시까지 시작하는 밤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뒷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출첵하네요. 2630번님 늦게라도 이렇게 오셔서 인기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하신 곡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에어 서플라이, I Can Wait Forever, 보스턴의 아만다까지 세 곡 전해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방 안에 나 홀로 네 빈자리 거닐면서 많은 생각들에 잠겨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나와

감성님의 신청곡 한경일의 한 사람을 사랑했네 였고요. 앞서 들은 곡 정키 김나영의 홀로, 캔디맨의 일기는 7575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습니다. 잠들길 기원하면서 신청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밤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스르르 편안하게 잠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947번님, 혹시 크로스오버 음악 신청해도 되는지요? 슬기둥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듣고 싶거든요. 해금 소리의 깊은 울림이 꽤 오랜 시간 귓가에 맴돈 연주였고요. 무르익은 깊은 밤에 들으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서 신청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연주가 아닐까 싶어요. 같이 들어보죠.

라벤타나의 향월가 함께 했습니다. 꿈꾸는 먼지님, 시밤의 위력인가요? 꿈은 듣다가 시밤을 듣게 되면 왠지 하교하지 못하고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미적분 함수 그런 거 아니고 귀만 열면 되는 이 시간이 편안합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얼른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아 계시다니. 오늘 마지막 곡으로 버건디의 잠들지 못하는 나에게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음악에서도 테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독일어인 이 단어는 주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떤 분야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테마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누군가는 성실함을, 도전을, 또 감사를 오늘의 테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주제도 다르죠. 여행이거나 성장과 배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과 관계, 자유와 모험을 인생의 중요한 주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어갈 테마는 무엇인가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17번 D장조 괴헬번호 334 가운데 3악장 미뉴엣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테마.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서 그런지 테마 하면은 변주곡이 생각나요. 변주곡 칠 때 꼭 테마 그리고 뒤에 베리에이션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 테마라는 단어가 붙으면 뭔가 조금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축제나 놀이공원도 테마파크, 테마축제, 뭐 테마카페도 있고요. 어떤 대상에 이렇게 주제를 정해준다는 건 그 안에 이야기를 불어넣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음악이든 책이든 영화든 테마는 참 중요하죠. 오늘 하루는 어떤 테마로 살아갈지 하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테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저의 테마는 회복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감사, 또 성실함, 또 어떤 분은 제 오늘의 테마는 남편입니다. 같이 장 보고 점심도 같이 먹고 차 마시며 보내는 것. 또 절제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조화, 앙상블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테마를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인 만큼 기분 좋은 주제로 오늘 하루 정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은 프란츠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콩솔라시옹 가운데 3번 디플랫 장조였습니다. 선우의 관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어요. 아, 이 곡을 제가 옆에 계신 더구 PD님과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는 선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좀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에게 위안을 줄까요? 리스트. 참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아까 전에 아당 엿장수님이 국민대 빵집이 성북구에서 맛집이라 하시면서 국민대에서 근무를 하시는군요. 학교에 계시는 건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올려주신 거 보고서 쓱 짐작은 했었는데 제가 아주 자주 그 앞을 지나갑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서. 그리고 빵집은 제가 안 가봤지만 국민대 직원 식당 가서 밥을 먹어본 적 있어요. 거기 국민대 학생들 마스터클래스 하는 데 가서 먹었는데 아주 뷰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직원 식당도 좋더라고요.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군요. 커피 얻어 마시러 저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테너 김민석이 부른 오페라 아리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로 드리고 있는 팬텀 포 테너스 가운데 한 명이죠. 팬텀 싱어 시즌 3 출연 이후에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테너인데요. 아메리카레 폰키엘리의 오페라 라지오콘다 가운데 시엘로 에말 하늘과 바다 곡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주인공 엔초가 부르는 대표적인 로맨틱 아리아인데요. 비밀리에 도망치기로 약속한 연인 라우라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밤하늘과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테너 김민석이 노래하고요. 권민석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누구에게나 테마로 삼아져야 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와 절제의 마음. 저는 사실 매해 선택과 집중을 매해 첫날 생각하거든요. 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하지만 이놈의 호기심과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저는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테마로 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버스에 내리는 문이 닫히고 막 출발할 때 벨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내려야 하는데 못 내렸으니 죄송하지만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버스가 멈칫합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싸움이 날 텐데. 기사가 볼멘 소리를 합니다. 미리미리 벨을 눌렀어야죠. 문은 열렸습니다. 어르신도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하며 내리셨습니다. 아, 저도 힘들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차도 막히고 다시 2차선에 끼어드는 것도 힘들어요. 미리미리 좀 부탁드려요. 이미 어르신은 내렸는데 들을 사람은 정작 없는데 기사는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의미인지 한마디 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중학생들이 우르르 탑니다. 버스기사의 마음이 지금 꽤 불편한 건 전혀 모를 것입니다. 얘들아 빨리 타렴. 아저씨 기분 별로야. 너희들이 다 타기도 전에 문이 닫힐까봐 아줌마 마음이 불안해. 불안함이 전해졌는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인지 마지막에 타는 한 친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어머나 이쁜 녀석.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기에 기사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다 보이지 않아도 눈썹이 분명 올라갔습니다. 두 정거장 지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에게 인사합니다. 이번에도 분명 눈썹은 올라가 있습니다. 안녕하냐는 인사가 그렇게 다정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세 정거장을 더 갑니다. 승객이 모두 타고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기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청년이 뛰어옵니다. 아, 제발 빨리요. 다리에 모터를 달아요. 어서 어서. 기사도 분명 그 청년을 보았을 겁니다. 기분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으니 그냥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바쁜 출근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겁니다. 허겁지겁 버스를 탄 청년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대박! 오늘 승객들 진짜 약속했나 봅니다. 기사의 얼굴에 이제 여유가 보입니다. 평택대학교 정거장에서 한 승객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사에게 저도 마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내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문을 여는 것, 특히 버려졌다는 경계심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대단한 것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냐는 다정한 인사가 시작입니다.

헤르만 네케가 작곡한 치쿠스의 우편마차, 한스 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지은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24년차 사회복지사 이혜주의 책 몇 번을 처음 만나도 좋은 사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야당여장수님이 글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글 잘 쓰는 사람은 역시 따로 있나 보다고. 그리고 심리묘사가 참 재밌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읽다가 웃을 뻔했어요. 아, 제발 빨리요. 다리에 모터를 달아요. 어서 어서. 참 인사라는 게 신기하죠. 말은 짧은데 그 마음은 생각보다 길게 남아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이 몇 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의 표정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또 하루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아까 전에 눈썹이 올라갔다고 표현하셨는데 분명히 그 기사님도 그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타는 승객을 맞이하면 그 눈썹과 함께 마음의 기분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저도 엘리베이터나 뭐 택시, 식당에서 꼭 먼저 인사를 건네려고 하는 편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쨌든 몇 층을 올라가면서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땐 안녕하세요. 조금 가라앉을 땐 눈인사나 목인사 까딱 정도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받아주는 분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인사하는 제 마음도 함께 밝아지더라고요. 특히 뭐 택시 타거나 이럴 때는 꼭 인사를 합니다. 오늘 조금 어색하더라도 먼저 다정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오늘 테마를 인사 혹은 다정으로 정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4A 엘레지 C단조 미샤 마이스케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브리엘 포레이 엘레지 C단조 보내드렸습니다. 미셸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엘레지는 비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에 많이 쓰이죠. 문학에서도 쓰이고요. 이 기본적으로 슬픔, 뭐 애도,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아까 전에 3665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정원님 제가 지금 마을버스 1126번 도깨비시장 가는 버스 안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장애인분이 타시는데 그분이 자리에 천천히 앉을 때까지 기사님께서 느긋하게 출발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네요. 참 감사한 분이에요. 저도 탈 때 인사했지만 내릴 때도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려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참 이런 분 보면은 정말 나한테 베푼 친절이 아닌데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으시네요. 내릴 때 수고하세요도 좋지만 받으신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감사하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전곡 감상에서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3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좀 강렬한 리듬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3번은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춤곡 특유의 리듬감은 살아있지만 어딘가 노래하듯이 흐르는 그런 선율이 참 인상적인데요. 격정적인 에너지보다는 여유와 서정성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곡입니다. 브람스는 헝가리 집시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그 안에 또 자신만의 낭만적인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냈어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춤을 추는 흥겸과 함께 또 따뜻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위하는 로열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브람스 헝가리 무곡. 오늘은 3번 F장조 들었습니다. 참 사랑스럽고 귀여운 곡이네요. 아,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위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거의 항상 헝가리 무곡 들었다 하면 5번, 한 90%는 5번을 듣고 한 1번을 한 1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곡 들으니까 숨어 있었던 이런 곡도 듣게 되잖아요. 이 3번도 종종 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비틀즈의 옐로우 서브마린, 노란 잠수함을 베를린 필 12첼리스트가 연주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진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시죠.

비틀즈의 노란 잠수함 옐로우 서브마린 곡을 베를린 필의 열두 첼리스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8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오늘은 피아노 레슨 받는 날이에요. 가을의 전설 OST The Ludlows 예쁘게 완성해 가고 있어요. 제가 들어도 좀 괜찮은 듯해요. 오늘 기분 좋게 느끼면서 연습하고 쌤한테 칭찬받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성실하게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군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가을의 전설 OST The Ludlows 너무 곡 예쁘죠. 피아노로 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 한번 같이 들으면서 오늘 1부 마무리 해볼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허림시 윤학준곡 마중을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어제 오늘 왜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실까요? 마중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신청하신 곡이 나와도 좋지만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듣고 싶었던 곡이 이렇게 나와서 통하는 텔레파시를 느낄 때도 좋지 않나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나잉영의 OST 테마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영화 음악 너무 많이 침범하네요. 우리 강희 씨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착한 강희 씨는 아마 괜찮아요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나잉영 같은 경우는 또 아니지만 클래식 음악하고는 또 공동 경비 구역이 많이 있어요. 영화 음악과. 자, 이어지는 거군요. 클래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조 가운데 론도 함께 듣죠. 장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그리고 클라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입니다.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조 가운데 론도 보내드렸습니다. 장피에르 랑파르 플루트,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이 랑파르 플루트 소리가 아름다운 새소리 같기도 하고요. 연주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시엘로님도 오늘 날씨처럼 맑고 경쾌한 곡 들으면서 버스 안에서 거리 풍경 바라본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4946번님이요. 6월 13일 그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에서 하는 제 연주 꼭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공연을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티켓이 한정적이어서 드릴 수 있는 티켓은 만약에 당첨이 안 되시면요. 이 공연이 저도 몰랐는데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더 많은 분들이 클래식 음악 즐기실 수 있도록 티켓을 굉장히 착한 가격에 2만 원인가 예,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 장소도 아름답고 주말에 산책 삼아 오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당첨 안 되시면은 그냥 산책 삼아 보러 오세요. 아, 홍보는 아닙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이경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이경숙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죠.

출근하면 제일 먼저 레인보우를 켭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무겁지 않은 선곡 덕분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좋아하게 됐죠. 정원님의 따뜻한 말과 귀에 익숙한 음악들은 아침을 차분히 열게 해주는 신호탄입니다. 제가 처음 클래식을 접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태교로 클래식을 듣던 그 시절, 방문 판매자의 유혹에 넘어가 클래식 CD를 전집으로 샀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클래식이지만 태교를 위해 또한 거금을 주고 샀으니 안 들을 수 없었죠. 지루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한 여러 곡들 중에 기분이 좋아지고 들을수록 또 듣고 싶은 곡이 있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그 중에서도 봄이었죠. 그렇게 클래식에 입문한 뒤 비발디를 들으며 자란 아들은 가정을 꾸려 아빠가 됐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과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클래식을 막 좋아했던 분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클래식 음악을 만나고 그리고 빠지게 되셨겠죠. 어떤 분은 태교 음악으로 또 어떤 분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처음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이경수님께는 비발디의 사계가 바로 그런 곡이었던 것 같네요. 중간에 나왔던 방문 판매라는 말이 굉장히 정겨웠어요. 그 시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방문 판매로 세계 문학 명작 백선, 뭐 백과사전 전집, 저희 집도 그렇게 해서 산 명작. 아,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기억도 나고요. 사전들, 뭐 클래식 음악, 카세트 테이프 전집 이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아들이 아빠가 되었다니까 이 음악도 사람처럼 이렇게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300년이 넘은 클래식 음악인데 그 비발디의 사계 또 작은 또 세월을 함께 보냈어요. 그 또 뭐 몇십 년도 함께 보내고 음악이 이렇게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경숙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볼까요?

음악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초대장을 받아 남편과 가게 됐죠. 지루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했는데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연주자의 바이올린 선율에 전율이 왔죠. 마음을 휘몰아치는 격정과 조용한 음률의 조화, 그리고 평안함은 현장에서 듣는 음악이 왜 좋은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클래식은 명사의 제목이 아니라 들어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날 음악회에서 들은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제 머릿속에 꽉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클래식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됐답니다.

펠릭스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퍼스 64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셔나타 빠르고 매우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휴 울프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힐러리 한의 연주 참 좋네요. 굉장히 아,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또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연주. 아, 이 곡은 뭐 너무 좋죠. 전악장이 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용돈 모아서 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선생님이 밤베르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함께 연주한 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노란 딱지 붙은 성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용돈 모아서 사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곡을 이렇게 처음 들어 어떤 곡을 처음 들은 그 버전의 연주가 약간 교과서처럼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곡마다 그 처음 들었던 특히 그 첫 듣고 그 연주자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경우에는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멘델슨 바이올린 협주곡은 저는 김영욱 선생님의 연주가 약간 교과서처럼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음반으로 듣는 음악 물론 좋지만 처음 음악회에 갔을 때 느끼는 그 전율은 참 특별하죠.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또 공연장에서 들으셨으니 이 좋은 곡을 얼마나 이 곡에 빠지셨을까요. 이경수님 부부에게도 그날의 공연이 참 새로운 문을 열어준 셈이네요. 우리 아직까지 공연장에서 음악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쯤 잘 선택하셔서 나를 클래식 음악에 푹 빠지게 할 공연 잘 선택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수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궁금한데요.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정통 클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들려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가 좋습니다.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유재하님의 곡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을 때 마음에 커다란 울림이 있었죠. 좋아하는 가사를 읊조리며 풍성한 소리를 꽉 채워 듣게 되니 빈 것 같은 제 마음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관계의 폭도 좁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좋은 음악을 통해 메마른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제 곁을 지켜주고 위로를 주는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활기차게 해주는 선물이랍니다.

0: 유재하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이무지치라는 그룹이 2006년 한국 이탈리아 수교 1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했었어요. 이무지치 한국을 가슴에 담다 이런 제목으로 앨범을 냈었는데 그때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등 우리나라의 클래식 같은 우리나라의 가요들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야, 이렇게 방문 판매 태교 음악으로 시작된 인연이 공연장 문을 두드림으로 이어지고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나는 이야기까지 오늘 앨범 읽으면서 음악은 결국 누군가의 삶 곁에 오래 머무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 한마디처럼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설렘이 되면서 말이죠. 앞으로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사연 채택되신 이경숙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 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업무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조르바 댄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들루의 부즈키 연주고요.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띕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두 시간 너무 빨리 갔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희생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이 나라의 이름이 이토록 빛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선조들이 함께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을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함께 할 첫 찬양은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581장 찬송입니다.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바다의 놀이 일대에 이상호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주님, 약한 이들을 돌보셨던 그분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찬송가 472장입니다. 하수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기독남성 합창단이 부른 자비하신 예수여, 호산나 합창단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동근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김정승의 찬양으로 듣고요. 이어서 챔버 코럴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몇 분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동사님, 딸의 시아버님, 대동맥 출혈로 수술 후에 복도에 가서 정수기 물도 드실 정도로 회복이 됐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 후에 지금 못 깨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희망이 보여서 이렇게 다시 내매기님들께 기도 요청합니다. 박호용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예쁜 아가가 한바구 웃고 있는 모습, 다온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93일 된 아가도 아직 안아보지 못하셨고요. 병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구해 봅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우리 푸른 동사님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로 일어나서 아가도 안으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면서 만나시는 귀한 시간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푸른 하늘 이하님께서는 과천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고 아들 내외를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고요. 품꿈삼런님,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병상에서 통증으로서 합니다. 주님께서 통증을 줄이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휴식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신청하신 찬양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들으셨는지요? 아버님 함께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들어오신 별빛나라님께서는 아, 그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었군요. 6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받았던 초기에는 암흑기로 살았지만 지금은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해오는 동안 아픔도 슬픔도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감사한 일이고 모두가 축복이고 모두가 은혜인 것을 그때 몰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별빛나라님의 이 아름다운 고백에 많은 분들께서 맞다고 공감해 주시고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저도 참 감동받았습니다. 별빛나라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토피널라떼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출장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듣고 계실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지영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께서 신청하신 이윤화의 이 땅은 함께합니다.

놓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아롱별님께서 오늘도 등대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정민 님께서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양파 작업하러 새벽부터 일터로 나갑니다.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청해 주셨어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불리우는 찬양이죠. 인천 장로성가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예수 사랑하심은 송영훈과 주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식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6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은 주님의 숨결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며 경탄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시험하려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으로 이끄는 가능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조율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기에 더욱 신중한 분별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그분의 뜻처럼 느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성령의 숨결을 구하며 그 숨결 안에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나 방식이 틀렸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별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 속에서도 당신의 숨결을 찾고 그 숨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 함께 했습니다. 폴라리스 님께서 오늘 가정예배에서 묵상을 알고 쓰셨나요? 맞춤에 글을 주셨어요. 내 기준에 맞춰 기대해 놓고 내 기준에 맞춰 실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소서 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 청해 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김정승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서울 무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지니 사랑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은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되는 아침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들풀님께서는 저희가 아픔, 슬픔, 어려움도 겪지만 저희에게 주님께서 좋은 풍경도 좋은 집도 좋은 사람들도 주시면서 넓게 안아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라신님, 지방선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당선된 자들이 자신들의 공약하고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행하고 지역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역시 꽃마리님께서도 새로 선출된 일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유풍길 님께서는 모든 환우들 위해 작은 두 손 모아봅니다. 오늘 검사 받는 김가혜, 김미나, 항암 내

다음 주 주일에 입원해서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지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히 듣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담대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유리정은님, 근무처 새 단장하고 오픈 일주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일하다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실수로 많이 베었네요. 일할 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책임자가 되었어요. 주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책임자 되셨군요. 그래서 더 바쁘시군요. 건강하게 날마다 새 힘 얻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릴게요. 신청하신 찬양 장윤영의 겸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땔랑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커피소년의 당신 예배할 때 보내드릴게요. 이 곡은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나는 우리 젊은 남녀들 속에서 참으로 크고 훌륭한 애국자와 큰 인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믿는다. 동시에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마다 이 나라를 제 나라로 알고 평생 이 나라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니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동포에게 이 평범한 사람의 자서전을 보내는 것이다.

김구의 백범일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라가 가장 힘들 때 그 속에서도 꿈을 꾸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시 빛날 수 있다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이현주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어두운 밤 쉬 되리니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0: 9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좋은 아침, 내메기를 사랑하는 좋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휴대전화 뒷번호 4536번께서 신청하신 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지은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전해드립니다. 제니 천사님께서 윌러브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오늘 현충일인데요. 이 평화의 세상에서 어두운 날들에도 소망을 품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채소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0: 내시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달력을 넘기자마자 6월 6일 오늘의 날짜 옆에 적힌 자그마한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충일이라는 세 글자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칫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밀린 잠을 청하는 달콤한 주말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실은 누군가 간절히 지켜낸 내일이었다는 걸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감사한 현충일 아침입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벽기도 다녀오신 어머니와 식사하며 아름다운 영어 찬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제니1004님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 예수 사테젤렘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이버 이 곡은 937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복잡한 생각에 잠을 못 자니 힘드네요. 모든 날들이 보통의 날처럼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아이고 마음이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서 굉장한 하루가 되었다 뭐 이런 날을 바라기보다 그냥 순탄한 무탈한 보통의 날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보통의 날을 응원하며 일상을 나눠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비공개로 게시판 들어오신 분, 우리 지역 찬양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전 찬양대는 아니지만 여전도 회원으로 참석합니다. 떨려요. 예,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청하셨네요.

출근길에 버스 703번에서 듣는 반가운 목소리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기사님, 하루 종일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세요. 구피님, 와, 703번 버스 어디 지나는

Ours a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오동나무님은 미국에서 레인보우로 참여하셨어요. 미나님 방송을 한국에서는 아침 산책길에 듣다 지금은 미국에서 저녁 식사 준비하며 듣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심심한 하루하루인 저의 일상에 좋은 친구가 돼주어서 고맙습니다. 이곳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미나님 목소리가 유난히 반가운 저녁입니다. 오동나무님, 많이 반갑습니다. 왠지 사연의 맥락상 잠시 여행 가신 것 같진 않아요. 거주지를 아예 그곳으로 옮기신 걸까요? 여유 되실 때마다 또 이렇게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동나무님의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과 행운, 행복만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Trusting Jesus.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죠. 예를 들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언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 느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와 진주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뜻이 됐죠. 그러나 만나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백성들은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만큼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오늘도 감추어진 기적을 찾아보세요.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배단이 교회 곽주환 목사님의 일상에서 찾는 감사.

0: 주말 아침 흐르는 익숙한 찬양들이 참 좋죠.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였습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0: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토요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수사랑 윤희님, 항상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었어요. 어젠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꼭 신청곡 보내야지 했는데 출근하다 회사 업무에 신경 쓰다 놓쳤어요. 끝곡으로 We Are The World 신청합니다. 네, 예수사랑 윤희님의 좋은 날을 축하드려요. We Are The World,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당대의 슈퍼스타들이 모여 만든 곡이죠. 화합을 위해서 각자의 자존심은 내려놓고 어느 한 명 튀는 사람 없이 조화롭게 잘 부른 이 곡이 세계의 세상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가진 위대한 힘을 느끼게 만듭니다. 1부 마쳐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Joy for You 채널에서 이어가죠.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고 늦잠을 자며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죠. 하지만 이런 평화롭고 소중한 주말의 일상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 71회 현충일입니다. 오늘만큼은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0: 존 레논의 이매진으로 시작했습니다. 2월 6일 현충일 아침. 어느 때보다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듭니다. 자, 2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폴 사이먼의 코다크롬 0337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였고요. 제레미 스펜스 밴드의 트래블링은 9216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람 하늘 시님께서 올해 1월 36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홀로 지내다가 아들의 군 면회를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잘생긴 우리 아들 승민이가 멋지게 제대하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셨거든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 함께 듣고 이어서 6899님 신청하신 마이크 부블레입니다. Come fly with me.

라이오넬 리치 Stuck on You 들으셨어요. 앞서서 케니 로저스, 킴 칸스,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7061님이 러닝 마치고 편안하게 함께합니다. 올해로 사회인 마라톤 30주년을 맞이합니다. 95년부터 엉겁결에 시작한 마라톤 경력이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하셨거든요. 30년 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힙한 트렌드는 아니었을 텐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셔서 진짜 마라톤의 진심인 분이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6568님께서 수원의 19번 버스에서 그대와 여는 아침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연을 보내는 날이 왔네요. 아마 매일 제가 받는 사연 중에 꼭 있거든요. 들으시는 분은 뭐 저게 뭐 대단한가? 뭐 싶지만 사실 실제로 버스에서 듣게 되면 생각보다 엄청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CBS 들리는 버스 타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진짜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문자 보내고 싶더라니까요. 자, 런던 보이스의 마이 러브 준비하고 있는데 주말이라 일찍 운동 나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운동 즐기고 있습니다. 런던 보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신 2569님과 들을 거고요. 이어서 New Kids on the Block입니다. Tonight.

5060님이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이 방송 듣고 있을 홍규 엄마 희정아. 우리 1991년도에 시드니에서 종종 들었던 이 노래 기억나? Boys to Men, End of the Road. 나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파라마타 로드를 달리면서 교회에 가던 그때 생각이 나더라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시드니에 있는 희정님도 지금 꼭 이 시간 들으셔야 하는데 Boys to Men의 End of the Road 함께 추억이 있는 그 노래군요. All for One의 I Swear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Stacy Orico, Stop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야.

0: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Ain't nothing wrong with that 들으셨어요. 로버트 랜더프 and the Family Band의 음악이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3: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4: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 나비엔.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잭슨5 ABC 3225님 듣고 싶어 하신 노래였고요. 카펜터스의 There's a Kind of Hushy 보내드렸습니다. 2745님이신데 저희 부부는 휴일에도 늘 같은 시간에 기상을 해요. 남편은 집 앞 공원에 운동 일찍 나갔고요. 저는 방방마다 라디오를 4대 켜서 노래를 들으면서 호사스럽게 주방에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파농가 피해가 있다고 해서 햇 양파를 몇 망 사서 손질하는데 매운 기운이 강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질하고 있어요. 아, 지금 또 햇 양파 나오는 시기군요. 많이 많이 사서 장아찌 담그면 딱 좋을 그런 시기죠. 8760님께서 휴일에 드라이브하면서 저는 디스코 음악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좋죠. 케이스.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첫 번째 사연은 3082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보통 체육관이라고 하면 템포가 빠른 음악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이 회원님들의 다양한 취향을 모두 맞추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과감하게 라디오를 틀기 시작했어요. 물론 오직 CBS 93.9 메가헤르츠로요. 그랬더니 예상과 달리 회원님들께서 너무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 역시 용신님 라디오 들으면서 더욱 즐겁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얼마 전에 열린 제45회 서울시 보디빌딩 대회에서 보디빌딩 대회 첫 출전 이후 35년 만에 그리고 54살의 나이에 간절히 원했던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자축도 할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름은 김태진 선수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두 번째 사연은 8872님의 사연입니다. 저희는 50대 만학도 부부입니다. 함께 가방을 메고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러 다니죠. 학교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려서 가끔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남편과 함께 소풍 간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응원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그리고 삶의 무게를 안고 다시 시작한 공부라 쉽지만은 않지만 늦은 나이에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기들을 보면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시험도 좀 긴장되지만 서로에게 잘하고자 라는 한마디를 건네며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계실 텐데 오늘도 힘내시고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Sometimes when we touch. 데닐의 노래는 보나님께 전해드렸고요. 우디 뉴스턴의 All at Once. 714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두 세연 다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퀸의 We Are The Champions 그리고 조안 제트 앤 더 블랙하츠의 I Love Rock'n'Roll 신나게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첫 번째 사연은 3082님의 사연이었는데 관장님이시면서 선수이기도 하신 거예요. 김태진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54세 종합 우승.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네요.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오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체육관에서 빠른 음악 대신에 일단 CBS를 선택하셨는데 회원분들이 좋아해 주셨다니까 뿌듯하네요. 사실은 계속 빠른 것보다 좀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앞으로도 주파수 고정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 8872님 사연이었는데 두 분의 등굣길이 정말 특별한 데이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거운 가방보다 더큰 꿈을 메고 학교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만학도 학우분들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앞으로 두 분이 써내려갈 멋진 대학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일상에 행복을 주는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있고요.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9390으로 문자 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께 수분크림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찰리푸스의 How Long 준비한 음악이고요. 이어서 하루나 이틀님 신청하신 스티븐 산체스입니다. Only Girl.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0270님 청해 주신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a Nothing at All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